예후를 와요. 배양에 걸라고 했어. 화도 바로 왔다. 웨스트하고. 아고 또 알아도 아마 나게 도와야 되고. 그러니까 그거 말이야. 허리에.